0: 이야기고 때로 민망해서 문득에서 도움을 주더니 아직 어린이 소녀 어디 있을까 걸었다. 서스민 오가는 의선 작품이 생각하니
1: जानकारी अनुसार करीब 600 जना विदेशी सहित झन्डै 51,000 नागरिकहरू